0: 아버지의 마용구 풀 바짝 하이 미니 무슨 드이바이 아너 캡사오이 미니 그드나 무라워 아족리오이 슈트룹가이샤 아너 두부이파유 앙찌르그이 무타그리나니 나이 슈카 만리야다
1: 응카 무지카 더 힘지리 어라다야스 드그이 자라일리야 살모저모 홀리위 탕카 디니 허풍 바타기야 힘이는 마탕라야는 그나풍 하셨지리 라저코로 소근에 낭라야는
0: 아따는 사중어다
1: 사중이야 러기 안에 아따 걸었었던구 어로 어분이 사가워노 지닌 가린거 마영 구푼이 부와 꽝누이 모르고 있던구 뭐노노 니니 짜까락마 무슬라이라소이 하거로 포부이 다야 아따노케 어 하거로노 약군 약하부이 가난이 벌은건 자바로 미친거 멸손이 까부마니 하니바그녀 앙 짜까락마노 나이토구이 파이마니
0: 하이케 아따니 무슬라이케 따북따 뭉카
1: 꾸따뭉이야 아버니 비티 앙마노 러글러그노 비티 나이토구이 콜루이 스나무이 무슬라이 태바이 빠이키야 다보케 가함노 스라이 스라이노 짜크락마 제 부득뜨이 롱거이 탕라슈카요 아버노 아비티 버노노 히노 조라두 옹카 힘지디 올라 살아있시는 아따 아노리아적 수구이 똥자오카나
0: 너아건 힘지디 가함그릉 똥의 라자코로 쇼구이카이 아파바야 아마노 꼭 타이샤 마사시나이따
1: 따모 꼭
0: 힘라 앙 샤프로는 커나와노 불라 니니 부스 강고노 샤와노
1: 꼭 그리 힘지디 파이디
2: 쿨룸카 마하라스 클롬카 모하라니 불레노 풍크타니 카카함 야파루
3: 파지 시바요크라 파지 아속 파지 시니 무 야삭디 풍크상 크타니 함바이
4: 하이케 시바요크라 미야 산자 조라니 콕투마로 쇼이노 동바이나블레
2: 아부다 콕슬라이 모하라니 치니 시바이로 람충나 바게 아슈크 마리 마리오노 노클랑 바이캬 모하라니
4: 아슈크 살니 울로 미야 호로노 마욕 봉이 자위 만카 테이 묵트르이브 카함 카이노 만카 아부 샤죽마니 무캉노 시미노 카이노 바이카타
3: 시보요크라 하이게 랑기야노 증제 카카마니 하이뇽 카블레나
2: 아로테 콕 타이 샤바노 사즈나이 그리카 마하라스 랑기야 하이노 코숨보록 옹글락나 마하라스
3: 앙보 하이키노 완수기도 하이게 바하이게체 브리마노 마무캉카무 시보요크라
2: 부일라카이 동어 보크로고 마용쿠 푸바이 시미노 말레리 페캬푸 말레마니 로기로기노 쪼바마라 레케 한타 Relaimang, hati barsha nangkaku. Bono butari manman hengkai, uskango butari manmani kok. Oboni ulo se, miyas harik sal jorao kai, cakrang mano butari, raskumari gorun dino tubi manmani kok. Obo haino tungui tongmani kok liya mohrez.
4: Mutai rog, amo rog bebak nonini baguino. Haike, shok paike, panda kaino rog bebak diya nong bai kena bila shipai hokra.
2: Mohrani, mungsha korea tikeno, Bab bangno tiar kaila jak. Wanana kerei, Moharani.
3: Gosi mungi sukmanyur gai. Raja khoro sokwai mani logi-logi na. Bebag lukini buskanggo basa hui. Jeng bukung nai. Sajag goron tibai. Panganang ranggiya na. Gethar kumtrang selayo iru hui. Bukung nini gosi mung. Iru ipai nai. Tai habo khaksa bagai di kahanai. Saklai jak nai. Abur bebag no tiar no khabeke na bula. Sipayokra.
2: Bebangu tiar Maharas.
3: Tai thai cakok. Awuni logi rangia sani buta. Buta nobo senapoti ni shoka diri jangnai. Awuni bagi bo jatuhna juga likhna bila sibayokra.
2: Maharas. Abu ba nengmiya sanjawa samani logi-logi no. Bebangu tiar khai cak bila. Mungshani bagi wanana kerai Maharas. Nakar jadi.
3: Oh. Okong nang miya sanjawa sakabla na.
2: Aho Maharas. Hai no.
4: Hai, kon lah. Kenapa kira lah? Tam ayang asuk hau-hau korang. Apa rok sok baik-baik kahin man kok dah?
3: Ha, kubuya kai ba tam sa?
2: Ii, Maharas, tai Maharani. Apa rono sok iman ikhlaik ya? Himba si dike ayang nok bus kango, Maharas, tai Maharani.
4: Hai, hin male, ani ba tamu ni bagi asuk kai yakung ya kului. Busak jang rizagi tong khasa.
3: Nini kongo sereng jakti, angwa hanyang itong khablasa.
2: Maharas, Maharani, apa hai nonggu? Tamuni hinmale, wansuki mayanin bising tui, samung sawi tangkabla. Mohai rogo kai, dongtongmani bising tui, karok bo kamu nugyada. Padi, Maharas, Maharani, nongkhor bai sidikai.
4: Doakon, Hindi, gana no shok pai lekna, hao hao ng lai shokha.
3: Tho Hindi, bukhana krak hai di. Takur aku kerok, lama kisah kuar, kai basa lagi jabat itu.
5: Takur aku kerok,
3: tak kisah. Usulipasan kerja itu, mana? Nak kerja lagi? Takur aku kerok.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tuh

0: 밑으로 깔랑거리 탕파이 흥라사. 아니, 너거 뭐, 하블랑 같은 마케바. 너거 굴룸버 그르이, 다이시 안오 어차이 흔히 사이말랑거, 꼭 타이샤퍼노 붕랑리야. 넝니 너거로 오버, 하몽 바이크나 불라사.
1: 하블랑크 다우사이 보보 꾸툴 드롭 앙보 파이페겠다 미키로 키샤 클랑카 다시 살랑우 제샤카이 파노 가나 손이니 비싱은어 룸나룸노 호스피터로 투비 파이디니 사이클랑탕오
2: 진너가 하블랑크 따보크이 보드릉 사마니 하이노 증너버 미키로 클랑에이 뭐 꼭으로는 사위 클랑오다 제샤카이 파노 호스피터로 마틀랑나기네